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뉉스입니다. 도치기현 가미노 가와마치의 주택에서 가족 3명이 강도 습격을 당해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시범으로 보이는 요코하마시 거주 20대 부부를 17일 강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지난 14일 도치기현 가미노가와마치의 주택에 여러 명의 범인이 침입해 이 집에 사는 69세 모친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는 등 가족 3명이 사상한 사건과 관련해 가나가와현에 거주하는 16세 남자 고등학생 4명이 체포된 데 이어 17일에는 요코하마시 고호쿠구에 거주하는 무직 다케마의 가이토 용의자가 강도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다케마의 가이토 용의자는 해외로 출국하려고 하네다 공항 국제선 터미널에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또 경찰은 다케마의 가이토 용의자의 아내로 무직인 다케마의 미유 용의자도 사건에 관여했다며 강도 살인 혐의로 체포해 이번 사건으로 체포된 용의자는 모두 6명입니다. 미유 용의자는 요코하마시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 방에 생후 7개월 차 장녀와 함께 있다가 확보됐습니다. 경찰은 이 부부를 이번 사건의 지시범으로 보고 있는데 남자 고등학생 4명이 사건 현장인 주택에 침입했던 것으로 보이는 시간대에 이 부부도 도치기 현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법 아르바이트 등에 의한 익명 유동형 범죄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찰은 이들보다 더 윗선에서 지시한 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이란 정세와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SNS에서 이란에게는 시간이

0: 얼마 없다.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이란에 대해 합의를 위해 신속히 타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또한 미국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취재에서 우리는 합의를 원하지만 이란 측은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들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렇지 않는다면 치열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란 측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친이란 성향의 매체는 17일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이 5개 항목의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란 측은 지금까지 미국 측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투 종결, 제재와 자산 동결의 해제, 전투로 인한 손해배상,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서의 주권의 승인 등을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그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으며 자산 동결을 해제하지 않을 것, 약 400kg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할 것, 이란에서 가동하는 핵시설을 한 곳에 한정할 것, 전투 중단이라는 5개 항목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매체는 미국은 이란에 대해 구체적인 양보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전쟁에서 달성하지 못했던 것까지 요구하고 있어 협상은 막힐 것이라는 견해를 보도했습니다.
1: 세계 핵군 측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NPT 핵확산 금지 조약 재검토 회의가 4주간에 걸친 회기 마지막 주로 접어들면서 지난 13일에 제시된 최종 문서 초안을 바탕으로 막바지 협상이 시작됩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4월 27일부터 개최 중인 NPT 재검토 회의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했던 핵군축 조약이 올 2월에 실효됨에 따라 핵 보유국이 조약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핵군축 협상에 임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핵무기 비보유국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또 최종 문서의 당초 초안에는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에 표명된 중대한 우려에 유의한다는 문언이 있었지만 새로운 초안에서는 삭제돼 이란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초안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확보 관련 문언이나 NPT에 참가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일방적으로 탈퇴를 표명한 북조선에 관련된 표현에 대해 각국 사이에서 의견 차가 있는 가운데 오는 22일 재검토 회의 마지막 날 만장일치로 문서를 채택할 수 있을지 협상이 난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향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시사함에 따라 타이완의 라이칭더 총통은 SNS를 통해 미국 측이 계속해서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타이완에 대해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이 방패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나는 현상 유지를 바란다고 말한 뒤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타이완의 라이칭더 총통은 17일 SNS를 통해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이야말로 역내 불안정과 현상 변경의 근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현상이며 이른바 타이완 독립이라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타이완과 미국의 안보 협력과 무기 판매는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미국 측이 계속해서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도록 요구했습니다.
1: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시간 17일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분간 전화회담했습니다. 전화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중동 정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한다. 중동에서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은 작년 10월 한국에서 만난 이래 열린 것으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0: 북조선 여자 축구팀이 17일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 4강 토너먼트 출전을 위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17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 것은 북조선의 내고향 여자축구단의 선수와 관계자 모두 35명입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시민단체 등이 현수막을 내걸고 환영하는 가운데 정장 차림으로 도착한 선수단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버스에 탑승해 공항을 떠났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북조선 스포츠 선수가 한국을 방문해 경기에 참가하는 것은 지난 2018년에 열린 탁구 국제대회 이래 8년 만의 일로 한국에서는 이번 방문을 냉각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싶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조선팀은 오는 20일 서울 근교 수원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 토너먼트 준결승에서 한국팀과 맞붙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임주희,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2과 소감을 전하거나 설명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캄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함께 도쿄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은 절에 부적 파는 곳에 와 있습니다.
0: 부적, 오마모리는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3: 本当、かわいい。
2: これもいいですね。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800円になります。
5: 縁結び、
3: 恋人ができるお守り。
2: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0: 内容を確認할까요?
1: 네, 탐이 방울이 달린 부적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0: 이거 귀여운 부적이네요.
1: 미아가 동의합니다.
0: 정말 귀엽다.
1: 탐은 또 하나 마음이 가는 부적을 찾아냈습니다.
0: 이것도 좋네요.
1: 절에서 부적을 파는 사람이 설명해 줍니다.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0: 그건 엔무스비 부적이에요. 800엔이 되겠습니다.
1: 탐은 부적을 설명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5: 엔무스.
1: 미아가 가르쳐줍니다.
3: 엔무스비, 코이비토가 데키루 오마모리.
0: 엔무스비, 애인이 생기는 부적.
1: 탐은 그 부적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2: 자, 고레오 쿠다사이.
0: 그럼 이것을 주세요. 부적은 사업 번창, 교통 안전, 학업 성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네, 그 중에서 탐이 고른 게 연분을 맺어주는 부적이었군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귀여운 부적이네요.
2: 가와이 오마모리ですね.
0: 이걸 배우면 소감을 전달하거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가와이.

0: 는 귀엽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1: 오마모리는
0: 부적이고요.
1: です는
0: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 뒤에
1: 네는
0: 상대방의 동의나 공감을 구할 때 문장 맨 끝에 붙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1: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형용사를 이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1: 가와이 오마모리
0: 귀여운 부적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그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2: 그런데 미아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혼또 가와이 정말 귀엽다 라고 했죠?
0: 네, 이 형용사는 귀엽다
1: 가와이처럼
0: 그 단어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문장 끝에
1: ですね를
0: 붙여서
1: かわいいですね라고
0: 하면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탐이 말한
1: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의 이도 이 형용사입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1: かわいいかわいいですね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2: 네, 잘 따라 하셨어요?
0: 그럼 기념품을 보면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見て, この T シャツ
4: 面白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3: 見て, この T シャツ
2: 이 티셔츠 봐.
0: 見て는 동사 보다.
1: 見る의
0: 태형인데 가벼운 의뢰를 나타냅니다.
1: この는
0: 이.
1: T셔츠는
0: 티셔츠입니다.
4: 面白いですね.
2: 재미있네요.
0: 좀 전에 배운 이 형용사를 사용해서 소감을 말했는데요.
1: 面白い는
0: 재미있다입니다. 뒤에 동의나 공감을 구하는 네. 를 붙였죠?
2: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面白い面白いですね
0: 그럼 소감을 말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맛있는 빵을 파는 유명한 가게에 갔는데 가게에서 본 빵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놀랐다고 상상해 보세요. 크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크다는
1: 오키, 오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오키ですね 오키ですね
0: 다음에는 기념품 가게에서 예쁜 지갑을 발견했는데 값이 아주 비싸서 놀랐습니다. 비싸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값이 비싸다는
1: 高い, 高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高いですね 高いですね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6: これをください.
0: これをください는 이것을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1: ください는
0: 주세요. 쇼핑을 할 때 원하는 물건을 가리키면서 또는 음식점에서 메뉴를 가리키면서
1: これをください라고
0: 하면 통할 거예요.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これをくださ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7: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本当、かわいい。これもいいですね。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800円 になります。縁結び。
8: 恋人ができるお守り。
6: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1: ミーヤーのトラベルガイド。
2: 미아의여행안내코너입니다이번대화에서는센소지절이나왔는데요오늘은일본의절과신사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는각지의신사나절이있습니다신사는일본에전해내려오는신도의신들을모시는곳이고요절은약1500년전에대륙에서일본에전해진불교의시설입니다
2: 관광명소가된곳도많죠
0: 네여러시대의기술이집약된건조물과공예품불상아름다운정원등을감상하기위해찾는사람들도많죠
2: 네도쿄에서는아사쿠사의센소지절과메이지진구신사가유명하죠
0: 네거대한불상이있는나라의도다이지절신화의고장으로알려진시마네현의이즈모타이샤신사같은곳도관광객들에게인기가있죠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2: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